0: 시현.
1: 아이.
0: 노블라 대사님 댐보세요. 我来了와 어후코데 대키도 소크. 아나다노 헨다와 타다시데스.
1: 하이. 一定要准时送到。
2: 是，
1: 去吧。
3: 沈连长回来了。
1: 沈连长，情况怎么样？鬼子在鄂虎口收埋伏，二连怎么了？
3: 都吸收了。
1: 啊，二连长呢？